0: 짜증나.
1: 아예
0: 사겠어.
1: 사겠어. 짜증나. 고마워. 짜증나
0: 베이비.
1: 아예
0: 짜증나 베이비. 고마워.
1: Now look here. I want that dip shot to fall in on that. Tighten it up now. Oh yeah.